0: guys.
1: Okay. 맞아요?
2: 잠깐만, 땡겨줘가.
1: We're creating our own way.
3: 찍는다!
4: 브라보 수아라!
5: 뉴스 기업한 인포메이션 브라보 수아라!